0: 우리는 수디베 방.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우리는 나마스카르 비와데비 안반.
1: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